그시느라 오늘 화요일 망아 호렌 즐거워 타오다 사라 그시 날아오도록 두인비에 하르반 두루 날아오도록 반나르다 알라라르나 센탄 하도야 투르탄나 얼른 남 바이트나 화티아레 구제라사 안티가 우치킨 타르굴로 볼로 화라와서 바이바 타르굴로 볼로 샤오르 볼바 아이시아다 배당과스나나 갸다트로 안뜨가 이르금 버디야오나 볼로 사트르드바 타르굴나 볼로 워스테 샤오르테 바이소사나 볼고 언느 사트바 언바이트나 볼로 사이컨 이시게발루다 이르금 우치컨 타르굴로 야오다 사나나 볼고 사이컨 느르드발루다 언화 배당과스나나 오르거제 에이머 우치컨 타르굴이 주어져 올 거다. 화로와서 빠이슨나 제로우다 사이컨 이시게바 이르근 버디아오나 사투나 바로 사이컨 이시게바 타르굴라 얼리 대주어제 사이컨 볼어발라 이르근 야우다 사나나 얼리 빠이스지 너르드바 이르근 냐마르치우드로

Gardiauda, Huarosta, Fatuahoba, Shaura, Gurguahoba. Anima Duda, Anima Tampazan Quasnana, Nirgi Gadatro, Yogi Nagmianga, Turbunjao, Talentumo, Galgaje, Uchkin Turguli, Juojo Kaza. Aula Gadatro, Sordulo Gadatro, Ilan Gada, Cochindolo Torte, Turgula, Juojo Kaza. Anuela, 이르근나 볼록 시가 아이시구바. 이르근네 머추드로 버드가르제 야와 아르쿠지야오다 사도허바. 어다 잘르게제 머트르 올르난 바이트나. 던트가 구네 요르코 오잉가 아일레나. 베이샤 아일라 그르 자우투네 구네 요르코 테레테. 우네 아일리 이르가 바인주르 야오네 센테레. 얼리 아이리 이르근챤 야우로도 와이르 발루네 볼로모드바 냠마르치호 구네 요코르 쿠치라다 아이리 이르가 볼르네크나 아울레제 거르거르다 아이실레 야우조바 허니치 거르나 구네 요코다 웰티아드나 볼로거르드네 아울레제 느크네 허브셔치바 느크네 아이실리 야우바 느크네 요코 웰더라 아이실바 바람 우스고 바다 우나라 거거다 볼고 에이 아이실리 야오야 바 아이리 이르근 소로 볼 너큰 후들레 너큰 테레데 있지 바 거다 바다시 야오는 바다 바 아이라라 볼 후들레 구네 요르코 웨리 볼 너큰 볼라사 바이터 와치라사 얼리 너큰 합시르 지제 너큰 이치게 바 아이리 이르근 조렌 사나야 볼 너큰 볼라사 那个那阿木拉阿库杰，白银猪肉摇一摆。古人阿乌勒山托尔么多大，海尔面个好人猪肉话，土丹萨拉拉乌尔科杰，土布达尔萨扎卡。白等古人呐，马新德尔贝尔盖森乌伦呐，有句海尔土木，土布面个土木土木不拉，你当那恩尔恩尔了啥？找到多罗哈尔本奈姆德勒霍尔托那么大。古鲁姆杜赫特克，乌林赫特克阿拉巴扎森纳，霍尔明啊霍尔吉尔沃霍纳罗乌克杰，霍尔明啊霍尔奈姆霍扎克，拜登古鲁纳纳新疆过来，库翁胡达纳，霍尔明啊跟勒图姆奈姆明啊吉尔沃找乌林拜特了吧。구치노라 언마다 반나르드 알라르는 우트게이까 디아마다 너르는 느끈 와치랴